0: 맛으로 승부합니다.
1: 2133585300
0: 부담없는 맛있는 한 끼 한타 냉면 팁 없이 즐기세요.
2: 1987년 일본의 히로유키 스미 박사는 라토키나제가 혈전을 분해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어진 여러 논문들에 주목했습니다. 단 하나의 혈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엄선된 라토키나제와 쿠코이단의 조화 5000F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라토키나제.
2: 과학으로 발견하고 임상으로 입증된 라토키나제. 저도 매일 챙깁니다.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라토키나제. 우메켄
4: 커머셜 전문 써니 보험.
5: 식당 홀세일 소매업 제조업 청소 및 관리 서비스 보안 경비 서비스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은 종업원 상해 보험을 최대한 절약될 수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4: 커머셜 빌딩과 커머셜 자동차 박스 차량 보험도 절약해드립니다.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은 종업원 상해 보험과 비즈니스 보험을 낮출 수 있는지 꼭 점검하세요.
5: 전화 주세요. 커머셜 전문 써니 보험 213-567-4800 567-4800.
6: 제노의 탄생을 알립니다.
7: 제노가 뭡니까?
6: 설탕 제로, 그리고 단백질을 더한 커피 믹스입니다. 설탕은 빼고 단백질은 더하고 제노 스테비아 단백질 커피 믹스.
8: 맛있다. 설탕은 빼고 단백질은 더하고 그래도 맛있다. 제노 단백질 커피 믹스.
9: 나 드디어 집 샀어. 놀러 와.
10: 우와, 집이 왜 이렇게 밝고 예뻐?
9: 라인블라인드 했잖아.
10: 라인블라인드?
9: 어, 라인블라인드는 직접 수입한 한국산 고급 원단과 자재로 LA 공장에서 맞춤 생산한대.
10: 여기 LA에서? 그럼 서비스가 빠르겠네.
9: 물론, 그래서 라인블라인드에서 했지.
10: 그럼 나도 얼른 해야겠다.
9: 창문이 입는 옷, 라인블라인드. 213-509-0007 213-509-0007
11: 한남체인 주간 세일 안내입니다. 시라기 꽃살 9불 99, 풍산 포기 김치 12불 99, 맥심 커피 믹스 14불 99, 유동골뱅이 6불 99, 정어곰마 수제 추어탕 4불 99, 농심 큰사발 새우탕면 신라면 8불 99, 오뚜기 맛있는 밥 9불 99, 배추 15불 99, 시금치 한 단 69전, 한국산 새송이 버섯 300g 1불 99, 이태리 호박 2파운드에 99전, 후지사과 파운드에 99전, 황금사라기 참외 16불 99, 선물용 오리만다린 3파운드에 7불 99, 한국신고배 파운드에 1불 99. 다음은 LA점 단독 세일입니다. 망고박스 3불 99, 브로콜리 2파운드 99전. 항상 좋은 가격, 최상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고객을 위한 마켓 한남 체인입니다.
12: 지은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3: 제일 전통 있는 한국 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2: 장례비는요?
13: 공원 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 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2: 그래서 다들 한국 장의사, 한국 장의사는군요.
13: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노월 562-868-0788.
1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미종 네트워크를 김홍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0: 서울 도심에서 라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라틴 음악과 또 라틴 댄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즐긴 축제 현장이 있었는데요.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1: 요즘 K-POP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면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서 라틴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2회 비바 라틴 서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음악과 춤, 예술과 열정으로 가득한 라틴 문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라틴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현장 함께 해보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라틴문화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미정이고요. 라틴 커뮤니티에서는 블랙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틴 문화는 우리가 알기로는 살사 댄스, 쿠바 문화, 멕시코, 도미니카 이런 중남미에 많이 알고 있는 댄스를 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틴 댄스는 아르헨티나 탱고도 마찬가지고 주쿠, 람바다, 살사,

0: 바차타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위주로 만들어진 댄스. 아무래도 라틴 문화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계신데 라틴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꼭 살사 하는 사람, 바차타 라틴 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복합적인 것들, 살사뿐만이 아니라 요가랑도 할 수가 있네, 케이팝에도 접목을 할 수가 있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를 좀 창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라틴 댄스는 국가, 인종, 남녀, 노소 어떤 차이가 전혀 없고요. 내가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전 세계적으로 라틴 댄스, 살사 댄스가 공동으로 추는 취미 중에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는 허슬이라든지 바차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춤을 추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라틴 클럽이 있거든요.
1: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제2회 비바 라틴 서울은 서울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라틴 음악과 춤 그리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축제입니다. 먼저 개막을 축하하는 특별 공연인데요. 우아한 무브먼트와 트렌디한 안무로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케이팝의 감성과 라틴 댄스의 무드를 감각적으로 융합한 여성 퓨전 퍼포먼스 팀 팀 스타라이트 소개합니다.
2: 네, 많은 시민들에게 라틴 음악의 리듬과 또 춤의 열정, 그리고 문화가 전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인 만큼 이 현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화려한 살사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강렬한 비트와 완벽한 퍼포먼스 조화, 숨막히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는 팀, 차포 댄서!
2: 네, 라틴 음악의 리듬, 타악기의 리듬을 들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흥이 저절로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 흥겹고 즐거워지는데 실제로 이 무대에서 라틴 댄스를 추는 분들의 표정이 다 흥겨워 보입니다.
3: 그 브라질리안 주크 댄스의 특유의 그 우아한 아름다움과 상대방과의 교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게 관객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4: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안무가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성도를 다듬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왔습니다. 실은 일단 틀리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객들이 그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표정이나 연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춤이 다 매력이 있는데 라틴 댄스는 라틴 댄스만의 가지 그 열정이라든지 그런 매력이 특히나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일반적으로 라틴 댄스라고 하면 바차타랑 살사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거기에 저희는 조금 더 퓨전 느낌을 가미해서 브라질의 주크라는 거랑 그리고 스페인의 바차타를 접목해서 주크 바차타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선이 좀 우아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그게 뮤지컬리티 음악의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무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저희 아까 리허설하거나 공연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야외에서 뭔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신선한 느낌이 더 드는데 와서 보시는 분들도 되게 흥미로워 하시지만 저희 공연하는 저희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고 좀 더 프레시한 느낌이고 그리고 좀 더 춤을 추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어가지고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좋아요.
1: 이지 나나의 살사 워크숍에 있겠습니다. 네.
6: 살사를 그냥 스텝만 잠깐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정말 쉬우니까요. 함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 넓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5, 6, 7, 1, 2, 3 잘했어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쳐볼 건데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고요. 뭐 아무나 그냥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마주봐 줄게요. 자, 한번 마주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주세요. 마주보고 1, 2, 3, 5, 6, 7, 1, 2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 한번 해볼게요. 가볼게요. 1, 5,
2: 네, 라틴 문화의 그 흥겨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저는 이제 한국 라틴협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길현진이고 닉네임은 나나라고 합니다. 이제 살사 바차타는 라틴 댄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커플 댄스라서 같이 이제 홀딩한 상태로 춤을 춰요. 그래서 신나는 라틴 댄스 음악에 맞춰서 추는 거고 살사는 약간 흥겨운 리듬이 많고 바차타는 좀 감미로운 음악이 많아요. 서울 시민들에게 라틴 댄스가 건전하고 즐거운 평생 취미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음악 자체가 스페인어나 뭐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고 좀 분위기가 이국적이고 해변가에 온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또 상대방과 호흡하고 조금 사회적인 그런 관계도 넓히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1: 자, 음악 주시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2: 네, 앞에서는 살사를 배워봤고요. 지금은 바차타를 배우고 있는데 이 살사는 템포가 빠르고 경쾌하다면 바차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춤이고요. 부드럽고 로맨틱하고 템포가 느리고 서정적인 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행사장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부스도 있네요.
8: Nosotros somos de la embajada dominicana, de República Dominicana, que estamos representando aquí en Corea.
9: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에서 나오셨고 지금 여기 나온 이유는 도미니카 공화국 전통 악기랑 그리고 전통 물품들을 조금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8: Este es la pelota de béisbol. Nosotros en República Dominicana es reconocido.
9: 야구공 하나를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비록 야구가 미국에서 가져온 거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많은 MLB 선수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여서 야구공을 가지고 와 오셨다고 합니다.
8: Eso es un instrumento para tocar nuestra música. Tenemos la tambora. La tambora tenemos.
9: 이렇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악기이고 이 두 개로 보통 도미니카 공화국 전통 음악들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2: 네, 이렇게 시민들은 강남 한복판에서 라틴 문화도 즐기고 워크숍을 통해서는 그 열정을 체험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남미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시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9: 브라질이랑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살사랑 바차타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춤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도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알게 돼서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것 이상의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종렬적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라틴 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라틴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콘텐츠와 라틴 문화의 약간 뜨거운 열정적인 것을 만든다면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 지금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기회가 돼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관심이 있었는데 잠깐 접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2: 따라하긴 어렵지 않으셨어요?
10: 네, 아직 어렵지 않았어요.
11: 기초 과정인데요. 기초 과정이라서 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살사라는 걸 처음 이제 해서 아,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10: 아, 이런 거구나. 눈으로 본 거랑 실제 해본 게 다르니까 확실히. 이렇게 마련한 자리가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11: 춤이라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춤은 혼자서 하잖아요. 살사 댄스는 같이 하네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2: 두 분 연인이세요?
12: 아유, 친구예요. 친구. 후배. 아, 저희가 오늘 그 워드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오는 길에 이게 있어가지고 춤을 좋아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라틴 댄스를 좋아해가지고 추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일단 파트너랑 같이 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2: 처음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13: 몸치라서 잘 못하는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텝 밟고 막 도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흔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 라틴 댄스를 추고 싶으면 등록을 하거나 배우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접근성 있게 세계 각지의 문화라던가 성공적인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앞으로도 라틴 문화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한국과 중남미 문화가 교류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비바라틴 서울 함께했고요. 저는 정수진이었습니다.
14: 지금 여러분께서는 판민족 네트워크를 김웅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15: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 한남체인 옆 라팔마 안경 한인업체에서 드문 독일 칼자이즈 렌즈 공인 딜러
16: 경력 40년 이상의 안경 제작 기술로 최고의 안경을 만듭니다
15: 시니어 메디케어 전문 취급으로 시니어 분들을 친절하게 모시며
16: 까띠에, 린드버그, 레이벤, 탐포드, 아시벨린, 몽블랑, 티파니 명품 브랜드는 물론 한국 제품도 한국 제품 공장 직구입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15: 라팔마 한남체인 옆 라팔마 안경 562-348-0074 562-348-0074
17: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18: 한국 대표팀 경기 있는 날 응원엔 든든한 보양식
19: 변함없는 손맛 구포 추어탕
18: 한국팀 경기 당일 추어탕 포장 시 전복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19: 최고 인기 메뉴 추어 불고기 콤보 전복 추어탕 전복통 추어탕까지
18: 구포 추어탕에서 포장하시고 전복도 서비스 받고 월드컵 응원하세요
19: 팔가와 베랜도 구포 추어탕 13384-5537
18: EBT 손님 환영합니다
20: A블라인드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21: 부에나팍 엘윈 블라인드 공장과 통합하여 공장 직영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간 유통비가 없어 타사보다 저렴한 A블라인드.
20: 만 스퀘어 피트 넘는 공장과 15년 넘는 노하우로 완벽한 서비스.
21: 품질 혁신, 가격 혁신, 기술 혁신 A블라인드와 만나보세요.
20: 쇼룸은 부에나팍 91번 프리웨이와 낫 에비뉴에 있습니다. 714-702-1111 714-702-1111
21: A블라인드
2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4: 자동차 작은 스크래치부터 고장 수리 사고 나면 어디 맡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25: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해드리는 올림픽 오토바디샵이 있습니다
24: 작은 흠집부터 큰 사고까지 보험 문제 렌트카까지 깔끔하게 처리해드립니다
25: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바디샵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바디샵 구글 리뷰 별 5개의 이유입니다
24: 코리아타운 유가와 웨스트 모알랜드 육대장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25: 13487-7616 13487-7616 올림픽 오토바디샵
26: 와, 이 육즙 봐봐. 고기 좋은 거 쓰는 게 입안에서 확 느껴지네.
27: 그러게. 쌈 채소 싱싱한 거 좀 봐요.
26: 여기 쌈밥 전문점 아니야? 이 솥밥 밥알 탱글탱글한 거 좀 먹어봐.
27: 아, 마무리는 역시 냉면이죠. 육수가 진짜 예술이네요.
24: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입안 가득 터지는 육즙의 BBQ부터 신선함이 살아있는 쌈밥, 갓 지은 솥밥과 가슴속까지 시원한 냉면까지 오늘 아리수에서 최고의 맛을 경험하세요. 부에나팍 오렌지 돌프 에비뉴 아리수 BBQ 714-266-0124
28: 레스토랑 수준의 빠르고 강력한 열을 제공하는 똘키친과 유로 프리미엄 정통 가전명가 보시가 가전제품 전문점 레이저 플러스와 함께합니다. 삼성과 LG의 초프리미엄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걸어 만나도 새우처럼 LG 스타일러, 삼성 에어드레서, 그리고 전 미주 판매 1위 마사지 체어, 오사키까지 가전제품 전문점 레이저 플러스 714-373-0369 714-591-5085
29: 9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 3점 간장게장 전문점 개봉식당 이제 런치 스페셜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30: 전복 미역국 게알 메밀 비빔국수 간장 양념 게알 비빔밥
29: 간장 전복 비빔밥과 간장 연어 비빔밥까지 점심 한 끼도 개방식당답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부담 없이 미슐랭의 맛을 만나보세요
30: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전복장 새우장까지 개방식당의 대표 메뉴도 함께 즐기세요
29: 올림픽과 하버드 하이트 광장몰
30: 213-674-7244 213-674-7244
20: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 메디컬 그룹이 함께하는 2026 미스트롯 4 LA 라이브 콘서트
31: 윤태화, 허찬미, 이소나, 홍성윤, 길려원, 윤윤서, 엄유리 그리고 트롯 레전드 김용임
20: 8월 22일 토요일 윌서 이발극장 오후 2시와 6시 30분 단 하루 두 번의 특별한 무대
31: 또한 8월 24일부터 4박 5일 탑세븐과 김용임이 함께하는 멕시코 크루즈 여행까지
20: 특별 협찬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CBB뱅크
31: 문의 213-459-6800 213-315-5177
0: 건강이 옛날 같지 않으시다고요? 뚜레이치 지압침대로 잠자리를 바꿔보세요.
1: 침대 하나로 건강이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건강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0: 자면서 뜨끈하게 시원하게 척추지압, 복부지압, 뜸을 받을 수 있는 뚜레이치 지압침대.
1: 한국식약처 의료기 허가, 장영실 기술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3H 지압침대.
0: LA 웨스턴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1: 50 부에나팍 비치 갤러리아 몰에서 만나보세요.
0: 888-444-4513.
3: 지금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음료들을 만나세요.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 그리고 톡톡 터지는 보바가 들어간 맹고 파인애플 리프레셔는 물론 베리 맛과 콜드폼이 더해진 스프라이트 베리 블라스트 같은 수제 소다까지 매 순간에 어울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들을 즐기세요. 완전히 새로운 6가지 음료가 지금 맥도날드에 나왔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김웅성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5: 한국 사회를 반영하는 문화현상,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김성신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6: 오늘의 문화 키워드는 소버라이프입니다. 이 소버 그러면 뭐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의 이런 뜻이니까
5: 네. 그러니까
6: 이대로 풀면 맨정신으로 사는 삶 뭐 이런 정도인데요.
5: 네네.
6: 술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일상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꼭 마셔야 할까? 하고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5: 네.
6: 최근 전 세계 2030,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요. 겉으로는 이 젊은이들이 술을 덜 마신다 이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관계 맺는 방식, 또 어울림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처럼 보이는데요.
5: 네.
6: 그래서 오늘은 이 소버라이프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5: 아, 오늘 주제는 유흥주점이나 요식업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네. 아주 싫어할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아,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회식도 줄었고요.
6: 네.
5: 또 좀 일찍 퇴근하는 문화도 좀 많이 보이고
6: 네.
5: 아, 예전에는 진짜 뭐 12시, 1시에도 막 네. 다들 택시 타려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네. 하고 막 그런데 요즘 확실히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6: 네. 또 뭐 선배나 뭐 그 직장 상사들이 술 마시자고 그러면 예, 그게 일단 1순위잖아요.
5: 그렇죠. 예전에는. 예. 예전에는 그게 1순위였는데 요즘은 네.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하면
6: 네.
5: 매우 이상한 선배로 찍히기 쉽습니다. 자, 소버 라이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6: 네, 좀 오해하기 쉬운데 이 소버 라이프는 술을 완전히 끊는 이 금주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뭐 죄악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5: 네.
6: 알코올을 최소화하고 적정량만 즐기려는 좀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로 이렇게 기준이 옮겨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네.
6: 그러니까 취하기 위한 그런 술에서 맛과 분위기를 음미하는 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동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5: 네.
6: 그래서 이렇게 뭐 술과 관련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5: 그럼
6: 싶습니다.
5: 업종을 약간 좀 변화시키는 네. 것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흐름은 왜 나타나게 된 걸까요?
6: 그러니까 우선 팬데믹 영향이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술자리 규모가 그때 굉장히 몇 년 동안 확 줄었었죠.
5: 네.
6: 또 뭐 한 잔은 받아야지 같은 그런 암묵적인 강제성 이런 것들도 이제 술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택권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살피는 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
5: 네. 그러니까
6: 또 하나는 이 현대인들의 어떤 관계의 피로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보다 자기 관리 같은 그런 개인적인 충족을 중시하는 이런 이제 경향이 짙어지면서 이런 변화가 음주 문화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5: 아, 관계의 피로감. 아,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서 자는 시간 몇 시간 말고는 다 사회에서 선배들과 동료들과 지냈던 그런 시간이 많아서 확실히 그런 것에 대한 피로감이 쌓였구나. 혹시 이 미디어 환경에 영향도 있습니까?
6: 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일종의 사교성의 상징 같게 그렇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일종의 플랫폼 문화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5: 네.
6: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관리가 잘 된 삶, 또 맑은 컨디션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근한 무용담, 내가 막 뭐 소주를 뭐 다섯 병을 마셨네, 뭐 이런 것이 자랑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절제하고 건강한 그런 루틴이 일종의 문화적 자산이 되는, 그 사람 대단해, 자기 관리도 잘해,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칭찬이 되죠.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감각이 옮겨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5: 네.
6: 무알콜 방처럼 술을 권하지 않는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모습도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5: SNS에 그렇게 나 어제 소주 다섯 병 마셨어 뭐 이런 걸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네. 너 정말 대단해 뭐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댓글에다가.
6: 그렇죠. 이건 뭐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요. 네. 중년도 이제는 그런 거 자랑을 안 하잖아요.
5: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술 자랑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6: 네.
5: 실제 데이터로도 이런 변화가 확인됩니까?
6: 네. 이 관련 키워드 언급량을 보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도수, 무알콜 뭐 이런 음료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것을 바로 이런 수치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5: 네.
6: 한 글로벌 맥주 회사가 이 무알콜 제품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대의 그 기술 전시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식물성 무알콜 음료 이런 것들이 혁신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없이도 마시는 즐거움은 그대로 누리려는 그런 수요를 겨냥한 그런 주류 업계의 흐름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5: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중에 막 이렇게 막차 타려고 뛰어다니거나 막 택시 잡으려고 네. 전쟁 벌이던 그거는 안 보이는 거 맞죠?
6: 네.
5: 그
6: 풍경이 많이 바뀌었죠. 예.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자정 이후 심야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줄은 것
5: 네.
6: 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감소폭의 3배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5: 네.
6: 통계로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강남역 같은 이 대표적인 술자리 상권 심야 승차 인원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공사 측에서는 재택근무와 조기 귀가 문화에 더해서 이 젊은 세대들의 소버 라이프 트렌드가 겹쳐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술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6: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시는 양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5: 네.
6: 이 술과 관련돼 있는 이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5: 아, 그래요?
6: 예, 재밌습니다. 안 마시는데 시장은 커지고 있는.
5: 네.
6: 그러니까 국내 주류 시장은 몇 해 전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사람들이 적게 하지만 더 좋은 술을 찾고 있다.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죠. 한정판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술을 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문화로 대하는 이런 어떤 변화가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하대의 이은희 교수는 건강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술도 건강을 토대로 즐기는 태도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5: 네. 아,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음주 트렌드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6: 예. 그러니까 이 소버라이프는 술 이야기인 동시에 관계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서 술자리는 그야말로 사람들끼리 동료가 되고 또 서로를 확인하는 일종의 그런 통과 의례이기도 했는데
5: 네.
6: 그래서 뭐 의리주, 뭐 폭탄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함께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함께 망가져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묶이는 이런 네. 방식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소버라이프라는 트렌드는 바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되묻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꼭 취해야만 가까워지는가. 회식과 음주로 상징되던 그런 집단 중심의 어울림에서 이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개인 중심의 어울림으로 어떤 우리 현대인들의 감각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5: 한번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나면
6: 네.
5: 뭔가 동료의 전후에 네.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6: 그렇죠.
5: 아, 저도 좀 이제 꼰대인가요? 뭐 그런 너무나 개인화되는 것이 네. 또 그리고 상대를 깊이 있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6: 그렇죠.
5: 혹시 이제 비판의 시선, 저 같은 네. 이런 비판의 시선은 없습니까?
6: 물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갈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건강과 절제 뭐 이런 것이 예. 또 하나의 의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된 나가 기준이 되면 술을 즐기는 사람조차도 이런 은근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5: 네.
6: 그럼 술 마신다고 해서 또 다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적당하게 술을 즐기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 약간 좀 예, 못한 사람이 돼 있거나 예, 이런 것들은 좀 예, 문제가 있죠. 또 두 번째는 이 흐름이 끝내 소비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덜 마시는 삶이 오히려 뭐 아주 프리미엄 비싼 술, 칵테일 이런 더 비싼 소비로 포장이 되는 그런 역설도 있고요.
5: 네.
6: 또 이 관계의 피로를 줄인다라는 이제 명분이 자칫 관계 자체의 회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이유로 계속 불편함을 피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잃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들을 좀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5: 관계의 회피로 이어진다. 저는 네. 여기에 좀 꽂히네요.
6: 네.
5: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6: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을 마시느냐 마느냐의 이분법으로 가두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버라이프의 진짜 메시지는 금주가 아니라 선택에 있습니다. 분위기에 어떤 떠밀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실지 말지를 스스로 정하겠다라는 태도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현상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그러니까 술 권하는 문화 이 권하는 문화에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5: 네.
6: 강요 없이도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물음을 이 트렌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입니다.
5: 선생님도 이렇게 제자들이나 후배들 네. 만나서 이렇게 술을 막 권하지는 않으시죠, 이제?
6: 네, 술 뭐 권하지 않고 한 게 굉장히 오래돼서.
5: 그렇죠. 저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중장년층도 이 술 권하는 그런 문화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6: 네, 이 소버라이프는 젊은 세대가 술을 싫어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어울림, 또 쉼, 건강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더 달라지고 또 진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많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자신의 중심에 두려는 그런 전환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건강한 트렌드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5: 네.
6: 술이라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였던 시대에서 이 맨정신의 대화와 또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로 이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꼭 무언가에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술을 대하는 태도가 이 양과 과시에서 질과 자기조율로 옮겨가는 흐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5: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신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네. 고맙습니다.
2: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세금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7: 15년 이상 경력의 텍스 헬프팀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 밀린 세금, 복잡한 세무감사,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 세금 관련 여권, 영주권 문제, 수년간 세금이 밀린 비즈니스 오너, 건설업자 및 트럭 드라이버분들.
7: 15년 넘게 수많은 삭감 케이스들을 성공시키고 세무감사를 전문으로 맡아온 믿을 수 있는 텍스 헬프팀.
2: 562-342-0001 562-342-0001
8: 나 드디어 집 샀어. 놀러 와.
9: 우와, 집이 왜 이렇게 밝고 예뻐?
8: 라인블라인드 했잖아.
9: 라인블라인드?
8: 라인블라인드는 직접 수입한 한국산 고급 원단과 자재로 LA 공장에서 맞춤 생산한대.
9: 여기 LA에서? 그럼 서비스가 빠르겠네.
8: 물론, 그래서 라인블라인드에서 했지.
9: 그럼 나도 얼른 해야겠다.
8: 창문이 입는 옷, 라인블라인드. 213-509-0007 213-509-0007
10: 아니 왜 자꾸 고치고 또 고쳐도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8: 차차차 알렉스차
10: 리스 차인데도 레몬법 적용이 될까?
8: 차차차 알렉스차
10: 큰 문제는 아닌데 작은 문제라서 좀 망설여지네.
8: 차차차 알렉스차
11: 차 때문에 생기는 모든 스트레스 알렉스 차에게 맡기고 편하게 결과만 받아보세요.
12: 레몬법은 차차차 알렉스 차. 213-351-3513 213-351-3513.
13: 차에 문제가 있어 딜러에서 수리를 받으셨나요?
14: 레몬법 전문 자만 31장 8절 로펌의 데이빗 리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13: 새차, 리스차, 중고차 등 보증기간 안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런 비용 없이 레몬법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한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13: 보상을 못 받으면 비용이 없는
14: 믿을 수 있는 레몬법 전문 자만 31장 8절 데이빗 리 변호사
13: 213-210-3651 210-3651

0: 언제나 정다운 여러분의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의 중심 라디오 코리아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 1989, you're listening to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0: 안녕하세요. RK타운홀 한정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우! 어제 축구 정말 재밌었죠? 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초반에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고 또 체코가 패더로 한 골을 넣었을 때는요. 아, 좀 침울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도 기량이 좋고 공격이나 또 골 점유율이 너무 좋아서 지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한국이 또 빠르게 반격을 해나갔죠.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데뷔골을 넣어서 체코와 동점이 됐고요. 또 후반 33분에 체코의 헤더로 또 골이 연결되는가 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옵사이드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1이 아닌 다시 1-1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또 됐어요. 속상하려는 참에 또 다시 기뻐하게 되는 정말 이 보는 이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1-1 동점 상황에서 오영규 선수가 너무나 센스 있는 플레이로 한국의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역전한 뒤에 체코가 맹렬하게 공격을 해왔죠. 슛을 날렸는데 우리 한국의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어쩜 그렇게 잘 막아요. 그렇죠? 제가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김승규 골키퍼 그리고 한국 수비진이 정말 잘 막아줘서 체코의 추가 슛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2-1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 어제 그야말로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한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서도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또 거리 응원이 열렸고요. 여기 남가주도 뜨거웠죠. 네, LA 카운티, 또 오렌지 카운티 할 것 없이 우리 교민분들이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경기가 열린 멕시코에서도 응원이 뜨거웠는데요. 카메라에서 비추는 경기장 관람석을 보니까요. 빨간 티셔츠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 경기 직관을 하면서 또 응원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마음 먹고 큰 지출을 했다라는 어떤 멕시코 한인 교민분의 인터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멕시코 경기장의 관람석에서 마이크 없이도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대한민국! 이 응원 소리가 너무나 친근하고 반가웠습니다. 월드컵 개막식도 어제 열렸죠? 네, 개막식도 감동이었습니다. K-POP 데모 헌터스의 골든을 부른 가수 겸 작곡가 이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이 한국인이 올라오는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좀 가슴이 벅차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파란색 위에 연꽃이 들어간 예쁜 한국 브랜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이탈리아 출신 성악가죠.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불렀습니다. 노래도 참 좋았고요. 둘의 콜라보도 참 좋았는데 노래 중간에 한국어 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난 또 다시 일어나. 네, 이런 가사였는데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월드컵 공식 주제가에 우리 한국어 가사가 들어가는 이런 날이 왔네요. 이번 2026 월드컵은요. 개최국이 3군데여서 개막식도 역대급 3부작 릴레이 오프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개막식에 자랑스러운 또 한국 선수들, 한국 가수들이 무대를 꾸며줬는데요. 첫 번째 개막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재가 멋지게 월드컵을 열어줬고요. 또 오늘 잠시 후에 LA에서 열리게 될 마지막 개막식에서는 그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죠. 블랙핑크 리사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최초로 슈퍼볼처럼 이 대규모의 하프타임 쇼가 기획이 됐어요. 7월 19일에 열리게 될 결승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이 하프타임 무대에서 우리 BTS가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무대에서는 아티스트 명단을 봤는데요. 전설적인 팝스타 마돈나 그리고 샤키라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쇼 기획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한껏 기대가 되는데 이런 무대를 우리 또 BTS가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더 멋진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네, 더욱 기대가 되죠? 세계적인 무대잖아요. 월드컵이라는 게. 이런 월드컵의 무대에서 우리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게 되고 또 개막식에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 가사에 한국어가 들리고요. 또 어제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리 한국 축구가 승리를 하고요. 거기에 오늘은 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국팀 열심히 응원하고요. 또 멋진 승리를 계속해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또 타운홀에 도움 주시는 분들 전해드리고 오늘의 게스트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타운홀 이 시간은 서울의대와 이대의대를 졸업한 내과보드 전문의가 함께 진료하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 조기석 조윤정 내과. 3,123명 임상 입증된 PNS-R1 사포닌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여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주시 내추럴 영브레인 바디 제공입니다.
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 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자동차 사고, 수리 맡기는 게 제일 고민이죠.
5: 어느 지역이든 픽업부터 수리 후 딜리버리까지 서밋 오토바디가 직접 움직이니 걱정 마세요.
4: 디테일이 다릅니다. 작은 흠집부터 큰 사고까지 세심하고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5: 품질과 신뢰로 수리를 넘어 전보다 더 완벽한 상태로 되살려드립니다.
4: 멜로주와 알렉산드리아 323-407-6599 407-6599
5: 처음보다 더 완벽하게 서밋 오토바디샵.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8: 이토앤 모험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7: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8: 엄진의 꼬막 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 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 중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대한민국!
11: 라디오 코리아와 부에나팍스가 함께하는 2026 월드컵 응원축제.
12: 붉은 물결로 가득 찰 부에나팍스 소스몰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함께 응원하세요.
11: 6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체코전, 18일 목요일 저녁 6시 멕시코전, 24일 수요일 저녁 6시 남우공전.
12: 경기 당일 2시부터 라디오 코리아 특별 공개 방송과 다양한 이벤트, 푸짐한 상품 축제까지 준비했습니다.
11: 대형 스크린과 붉은 함성 속에서 경기의 감동을 생생하게 즐기세요.
12: 라디오 코리아 응원전은 한미은행, 에어프리미아, 비전스마트, 주문진, 잠원 로펌, 동원, 나르지오, 베니스비치 화로해치, 뱅크카드 서비스, 온기, 카스 맥주, 홈쇼핑 월드, H마트와 함께합니다.
11: 대한민국 화이팅!